0: 마도 알고 누르는 말이지. 아나 이제 안 오는 거야. 오이 오이라. 아나 거꾸로 또 누려 말아. 쨔쨔나 마르카 페로와라.
1: Double J.